0: 산에 야화 주마 무자는가 무산에 이게 주마 무화 띠에 아게 게다
1: 슬리
0: 야다 하게오 아게 이야 아이오사 데 아게
1: 슬루 마나 프레지네
0: 님고 산에 야화 한 뒤에 주마 하나
1: 나고 주마
0: 에스 하나